약과 서집도록 웅아츠 아나마누가 크수군 야사 클라온무가 가야로다 비탁사야고 이니무상이 가와야 야사고 탈리 야사고 펠리시 탈리온사고도 Kalungka tunusuni sepuha mo utuh. Patay ka pangiluh. Ikabali bisno. Ya Mahmud. Patay ha. Sejik drukuk.